그렇게 더 슈링은 디아팅게 디투에서 그 슐리 에타팅게 더 나인 위크스에서 리가 전 전원되게 디 이제 그 위터에 리얼나 3 위크스 더 사이지 컨텐에 세다 돈의 컨디션이 되게 컨디션이 9 위크스 더 사이지 차이상티 그자 투자 그슈지 그슈 세다 돈의 컷 타일런 디사지 되자 3 위크스 더 사이지 때 세제 멜 컨디지 이볼라 이밀라 컨디아 코빌레 컨디고 케빈이 쇼게디 테나미즈네 즉센다스 게갈기다 헬스 컨디지 코팅 크위처지 데모크라시 리퍼블릭 오브 콩고라지 이제 그 코니코데 키 컨디티 컨디고자 이따시라지 데 컨디지 데타 세게 그 컨디 시브 월드 원디 컨디지 이제 컨디티 워시베사지 데네 Ami e ja kondi i bola mi la kondi ku tsao ti a kua ku de jigeti. I huasa Democratic, i huasa World Feder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e ji tin de te de jo ne zi tsa da tsa ki gale gen da kondi e tin kai ti a ji d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e ji i bola me e ku tsa e kuni de tsa ni de geti kondi ola e de tin kai ti a ji de ta e sa sa ji It is a very good time to say, Kuni de Kitty. Because I don't can the Gila Swathar and Teleji, the telecondition, but that then I mean, the second degree, the conduit, the Saudi Kondi, the telecondi, the second degree, Canadian lottery services, Kitty, coating as usual. This was on the Kondi, the tenant. Second year, Kondi, the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Kondi,

이제 졸졸한 생각이 들어서 탄에서 되고 생각을 낼때된 것들인데 탄에서 된데 그때 우리 내 대타고 지금 군인한테 생각할 수 있어. 그 전에 Patricia Conroy 사는데 제가 그때 통틈을 쏘옵니다. 내가 이제

이 라델레네 것의 카키리 티구지네 prayer song 아카카지 인투시 이구디아타오 아케고 때가 디테레시 spiritual gathering 키 디텔레네 것소 이 에셀스네 키 디레 이 아미에 코테 travel days 키 디데 인디스 아크스 호넨 오딘스네 것소 호넨 온토톤스네 이야 쿠테 키 디가 데키네테 카니가 것소이 키니리 위가데 아케 손엔 오손라이츠네 고스 호넨 오센팅츠네 고스 고티가 디테텔네 이야 고티가 이 에세츠네 갈레케테가 고시 콜라 고티시 디테르시 오네 카파 미 쿠테시 아유넷 이 아미 나크니 류가 레케테가 람몰라 케데 퀼틴 카니키티 인타 야미 베 고치 카니 콜라 카니 아유후 이 고노 고타 Konoke kaniko ta good sing kanya into kuteki tetule. We beats are kaniki singer. Kanikola see who eats or danga see a kiss singer. Dita see e dinsene, arkesonen or tides and a queer good eager. Yes, a Latin segos or thoughton segos or you only youth center in ya good eager. Goes or dita see a jaw. I just some back ego, I may teach your Thai sakus or dither, as in salite, ale, singulat, Thai sakus or a light, ale, at a denisic aguaketa, set a red hanger, Thai sakus or in that dither, see, I may denic ego de canide goes or ye denic ego de canide, but some del de dither tule, Thai sakus or tule, set a laketa gatule. In Taiwo, why beg a rashona when there to let your thing I beg our Hindley, Sarah Minogue, so what there to let 867-445-1112 That is the good thing. Well, I can't hear a good thing. I can't hear a good thing.

0: 아, 마시 초장 왜 대신에 대체 세신 장대 천자한테 있다. 아무튼 근데 저때 간 우리 대줄에 제가 나올 어디 아이오시 체인사를 뒤 아이오센 센터 뒤로 대천에 이즈노 저다.
1: 콘 러디에 챘네즈 온도스네.
0: 아군 주간 아 아무튼 군대 간게 커피요 네종
1: 아, 그 간단 샤오.
0: 낙해요네.
1: 오케이, 마시 좋아니야.
0: 오케이,
1: 오케이,
0: 머시초.
1: 오케이, 굿바이.
0: 바이.
1: 그 이간이 빠니도 아인데시 루직 에진리 셰프 제임스 마르루이와 Fort Reliance a ye set tuneth at Darcy, ye cousins and Hayahant oo, Lutek it, inod in Nayet, dena John Kunara, ye cousins and that's it, deal see ye cousins in John CBC Radio One and or Hell Hall Nile. Good doing there, Stevie Nicks Landslide, ten new in the barge and a lot.